사실이 없지 않으라 인겐니 이거 아이다 이리 사실 믿겠습니다 그저오니 이런 사리 이리 아쿠고 비가 나를게 이다테 이렇게 인겐니 그렇게 되니 이리 그렇게 되니 나가야 돼 아유래 야생이